pindi ke tanzi ra ta ta chunga tham chi chi na a jam chu na chi chi na songe ta jam chu gi chi na ba lu khol lu ka a jam chu gi chi na ba lu ko khol lu ti na ta chi na thol ta zo ta chi wa ka ma de ni chi ma de chi na ta zha zong de chi na yo mi chom chom ka ti ka de ta chi na ta chunga tham chi ge chi na gar ji a ti ku nu ta ta ba ge chi na ta ja ju ru ko ge se ko na ta de ta ni wo chi nian ge jin ge ngin zhe xie gongwa dongwu ra ni wa ni ga chi na xia wa rang jin ju bi jian da Sambara, Jawara, Ngawan to choose some bogus. Chintan in the Chachu to Kurgomba down. Ngajig margin touch in the Chichunga, Tamamawala Gomba. Serdan the Chisna, two mapping Jirduka, Tamanat Kumawala Gomba. Dutch in the Tongchin, the Nis Tanoka. The Nash is in the Huijing and on it in the Chi Huiri. Come out to find the Chisna Huijing and on it in the Angipi Huiri. And the Nichir in the Jamsi Kolor of Hebsin, she's a Sadawich in the Chachu to Kuno. Ah. 계속 동부군이 친나 등맵이 와줄로 꾸는데 다치르즈나 아 총준 다음 제 친나 양수 위치르나 콜루나 한다스 아 바눙고 콜루나 되다 깨죽군은 아니가 시그레드 총아 좀 동군은 마트 친나 총치 양이 있었다매 그 아 대나 다치르즈나 아니 비후이 되고 그시지 더 동거래 어 드니 치르즈나 니와 메이비 뜸메 빠지요라 처브진 엄초리 용위 치밀랑 친다브지 안데스 아야치 뚜그탕 대와나스 와문데 뜨거 치냠 샘스고 노겐지 어 스다게 치즈나 메인거 흐트마나 츠크셴노 메테크 다롱 치르드나 이디라스 아 므르게 세만도 노고 뚜카당 찌비고니 치르드나 다시코라치드나 아 참무이즈 치즈게 참무이즈즈나 니 치르드나 랑초 아 코무그 체인 워마 치르드나 소히지 초진 몽드 시비 치나 남크르거 소눔치 츠크스비 오미어 장초드니 용노그스 처음에 타이 원민 지득의 랑초가 아 메뚜껑 담아 야식등 대한반듯 다 목시기 이거장 그래 랑초 시기 요배 아 몰고시기 요스 근데 다비치는 하그 우무기 치르지나 랑초 다바 아 근데 다비치는 메뚜껑 담아 야식등 대한비스 어떻게 치르지나 와그 리운데 다 치르지나 다르크 야식이 죽부 쓰레야지나 아 좋으라 마나라 아야치기 쪽치르드나 라마리 라마는데 조라마나리 조라마나도 테비티나스 아야치기 쪽당 테와나스 어 니치르드나 치메크 랑친 다마 야완데스 다크르테신나 아랑거 아야치기 쪽고 라마 아 컨트크치르드나 오마 라마나한테 등치르드나 카테르다 누가 감드나 돈지크 와무 스레즈나 이디레스 이디 치다치르드나 코무나 치프르냐암던데스 아 칭가치르드나 가나도 고게스 다 겨우 라마나 시리즈나 다크바크 니 뚜코레 뚜콘데 시리즈나 송푸니다 시리즈나 다 칭아드기난도 고가 되지 다 시리즈나 시코라 아 메이 시리즈나 하템테 아메즈스고는 나던데리 어 츠키시데 디네 시나 시리즈나 다 초 시리즈나 와크 아 낭고이 고게스 아 겨우 시리즈나 와크 쵸브주라 어 니 닝게비니 시나 토모 와크 냠트바 겨우 데 시리즈나 와크 고엔테 시리즈나 냠이오그라 다 치와크 타온 시리즈나 고엔크메케스 그게 그 매나다 치르드나 다 칭아 치르드나 드그난도 그놈네시 되게 다 치르드나 메이 히탐 메아리 네가 젠근 엔진이나 치르드나 그마 동문데 치르드나 연드나 안 줘 비젠디 아니와 치나 랑친 다브지아트지 치르드나 마디비즈 긴지 젠디 스마라 조니기 치르드나 라마나 아 중스 치기데토에 아 흐지 도치나 이디기 치르드나 나 총만난도 그거스노데 아조시 던데 치나 라프토 베지데토스 오아탄 테시 와미 치프르냠 뜨지요카 테노 총그 세미드 라프토 그젠데 라프토 그젠게 나니 아냐암단데 치르나 라프토 세시그라지 아냐암스고노케 테니 우치 아조아시 치오지와 이디 티티 가시 쳇데 소이 쳇지요라 우치 니가 나나 치르드나 네트는 덩스 치르드나 흐스모가 이디지 삼츠르 담바 뜨동고리 니와이나 치르드나 무차그 흐뜸디그 치르드나 샘츠키 쳇담바 선배네 다른 게 치르드나 포우치트르 쳇데 소이 쳇담바 그는 너무 나한테 스모크 데 제와그는 거지 근데 동호이나 아지비 니만 넘치르짱스 이긴 다마 선바나스 시그제로든 처치지스 아랑스 통버린 도님디 다레 니 고든 치셰 코너레드나 드니다 치르드나 이디게 세마지 아 다마크 라마나의 치르드나 그 종기직 동안 다 치코랑난도 그 세고노 그 담테다 세고 손즈게드나 예디고 손즈 고소가 그렇게 세마 치르드나 최근 더 치게드나 단데스 아지우 아지우 세고노 라마나라 아지우 라마나 치르드나 니마 타반데 치르드나 납쇼 칠리 종 치르드나 다 치르드나 야 손즈스 납 손즈스 데나 치르드나 다 예디드 그 예가비 치르드나 배문데스 아 배무고 치르드나 나만데 치르드나 카슴 손즈스 어 카슴비 검은데나 시그지 로든스고는 원화가 먼거 관저지 어 시그지 로든 원화
ni chire zine ta chirchi va mu ge

젠긍 엔제나 치르는데 신은 언슬 리콰이 호우데니 세고가 연대랑진 조이 비전데 콜로 비전데 니미 휘라 선반은 신은 산진 최는 제가 리지 통화세 시거다오가 개형 치르는데 아 총칭 있었다매 그 통화 점때는 그 되는 좀그 개형 이 휘래 그마 좋아치나 같은 것은 원불 시거들 그노 샤와랑진 조이 비전데 너네 어찌 험친의 제파 리 제파 아시 차송들이 슈네 어찌 리 제와 험친 제와시 니노니 나한테 수우치레즈나 다 티푸니 세지레 아 조우치레즈나 르득다게송 이디치레즈나 포우토게송노 티푸드니 시레즈나 슴부게 지우 용 스다츠송노 고르제 나나 나한테 체즈게 니우가 도그미나 치코르니 스딩 안슬 담바 테동오리 스니트 스다치트르치리츠 나니와레 디는 그 동우는 나요 치르나 내튼 정즈게 아니요까 조금에 비 양인지에 동의 쳤다 한바 아니요나 치르나 스디 즈시친 지디 그 셰리 탄바 너무 그 아니요까 디는 내 치르나 동우는 디나나 총총스 그 치르나 흐슨 그 간나 줄까 스다 양인지 그 뭐치 동의 쳤다 지 정라 거즈르지 동의 정부 심의 쳤다 아니 교정 최대 수 탐천도 죽이 쳤다 흐슨 너무 그 치르나 돈 총총 쓴 그 간나 줄까 지는 그 중국 동물관에 있더나 어찌다 비당 큰나스 환무치 마마 젠스 다실 지는 어플 송스 스왕고 비지앙 젠스 그노 켄디 네 고든 처에 있더나 응원 체스 아 저우 라마나게 처르즈나 업지 타와 미게 처르즈나 어서 땅다 반다 무즈가 처르나 신체는 드니 처르즈나 이디 랑그시 마나라 디게 처르즈나 영 석사기 콜로 신지 알라피스 어찌 타와 디게스 당 칸나스 디게 코마디는 나아지지레 드나치도 거즈나 활무치 마마제스 활무즈 랑친지 시크치르즈나 랑치 즈크시치치르즈나 지 훌 펜슴스과당 뎀비스 사 참직그 총마 사무 활무 세군으라니가 아나마나레스 이그님 아 스다드치르즈나 사무 활무 당신나 아나마나레 뜨당 총샹스 치 마마제스 응원칠도 전웅그 크레오느라 그게 선부가 있는 게 있다는 차례잖아. 당시 생긴 건 그것인데, 나 천웅 아까라도 못 듣다 치는 책이 차례 오늘. 대놓고 전 그 천웅 마마진, 아 책이 차례잖아. 마마진, 쓰레기들은 나다 쓰다리스. 쓰다티 그 다실리스 그는 아니기라. 아니기 때 차례잖아. 아니기 찍은데 랑니. 너무 오기 차례잖아. 매도 어플라다 보니까 이제 아 그건 누가 아 내가 친구들에 차례잖아. 매도 어플다 보레스. 어플다 보더니 내가 다시는 다 그거 감들라스. 단 줄이 아 니치르드나 요르드가 다 위치가 하다는지 디 투니안 치르드나 와 그 이디와 그 메이비 했던 또 뭐미니 다 그다 치르드나는 게 크론드나 다 그 다 뚜그메치그라 메가 뚜그메라는 게 시콘드 고고 다 세미치 위치에서 다 치르드나 다 니크는 치르드나 스완 고피 치안데스 그노 다 니치르드 치르드나 다 세미드기 고고 그스 그노 나던데 디 나니 치르드나 공화 동호 치르드나 연대랑진 조비젠지 아니와 그 치르드나 나니 치르드나 활무드 조군은데 치르드나 스다트 함우 회무 던다 뜻이나 통화 점에 담배나 송색 그 신나랑 있어 마지르죠 아 던지 치르즈나 그 요르근 요르그 회진에 나네 치르나게 비회지 체이 마마 제는 그는데 치르즈나 아랑진 좀 비쟁에 나네 치르나 아리 나진 좀 비쟁지 선바 치르즈나 다신 업베지스 그 거다가 다신 지랑 업벨데 송도지 아 무긴데 치르즈나 메토 업베지스 그 거다가 와르그 치르즈나 뜨기다 아디 안다지 레나 아디 비스 그 쟁게 쟁지 선고피 제한테 그가 데치레즈나 돈라 메토 어페라나 치레즈나 스왕고 코노라 무나 치만고 바니 자르바이노 쫑고 안데 치레즈나 아자리 젠가는 게 치레즈나 게비리 젠치 돈라 자르비제 코노데 데 동우는 게 치레즈나 동우레 동우는 그 중국 여행에 치레즈나 정라 크스르제 동네 정브르 쇼위 찰스 코노 겐데 나미와르네 뚜크르양 크스르 야브제는 바이스 오만즘 바스 바시스 창샹아 지와 남브른제스 코노 다 니치 용군님 메세크 정그 너마 유연이가 흔터 지위한 것이 비니가 말고 치르드나 아 말타 흔터 똑같이 아 고급다 치르나 흔터 똑같이로 것이 쓰다 치르드나 저는 말아 저는 말하는 거 정그 치르드나 정그 넘버인데 치르드나 랑소지와 같더니 정그 넘버인데 영 치르드나 그시가 지다 것이 대나다 정그 넘버니가 지위한 거 더니가 말고 동산다 아 흔터 코브도니 안다 무지레스 도모도는 때라다 치르드나 아는 거 로화거스 그처럼 아반디가다 싫은 낙서를 뜻한다고서. 아는 그 정나유 누구 싫은데 나만데 싫은데 직등 그 야유니 계신데레스. 다급다 싫은데 아는 그 로하고 그처럼 아반디가다 싫은데 낙서를 뜻한비. 오만 좀 봐, 좀 봐시.
원 체체르스나 원메츠게나 체르스나 오만즘바 너마 님디 메가 다크다 체르스나 다 체르스나 아는 게 와큰 요식은 요동에다 증거 와는데 치나 그때게 제어제지 다 체르스나 영어 청성아 지비 체르스나 오만즘바 슴바즈게 다 체르스나 다치 이탄즈 다 정아 그때게 좀 와크 정브르트 못 체르고 보는 거 그거 나 된다리 Dani kunga tungwe na chirizna yuwande na anjin juwe pi jianzhi. Aniwa ya na chirizna zgijenge nongde chirizna adiwi zgijenji jianzhi. Sambaga chirizna changbir tuwanba te raftukka chirizna jie dhe tangay. Uman zimba samba shikishung oo tazi juwe na chirizna raftukka jenge nongde yang chirizna zge zin rege se jir. Yunga changbir ka rangzi na gunyuan dhe tangan dhe ngevar chirizna uman zimba samba zi yin oo tazi. Dhe changbir maren dhe ngevar ta chirizna uman zimba samba zi re tazi Rangzhina chiridna gnyongu ka, tenuk chonggu gnyongturga jenge nani chiridna Rangzhina gnyongturga jenyeong diyo kisichir. Kangwa zhiwamu chiridna yuandini Rangzhin juwe pi jenji. Tani uchi tongwu nanga sambashi, gyu chang chiti su tamtham ta chukwi tsetan baat ziyo la. Rungzhina chetsil nyamma gavaris, rafkir so chang kamza tsukusi, daman zangvi danvi tsilisi, sikhsi sivi rayang oo si gano, genji. Di kutan chiridna sada gusi, Rūnzhīn sīgu nō shīrā. Rūnzhīn fchīgūs jēmī cīl nīmā gāvāt nās. Fchīgū chīrīt nā jēcīl nīmā gāvāt nās. Kāndūgū rābtū kārvī chīrīt nā sūgū chāngvā. Mītūgū kīmatāgū chīrīt nā cūgnīgūs. Dāmāgū chāngvā tāmchīs. Pēncīn zāngshīng tābī dētāngtā chīrīt nā cīgjātāng chōmjā shīgūnīndā huijgālā chī tābīrīt nā. Nāmbī cīndā chīrīt nā nī nēshī gī chīrīt nā Tā tsak tsak tsak tsak chom chom chom chom gu gara jika o tā tāwī chirid na gara nyong gu gus. Tā kibita chirid na mirgi tā wakka wanshi gu li nga nga minu gu tam tam chila chirid na gyuni. Tā nga wakka jopa tā chirid na qanun matwa kongchoo wajir. Kongchoo wajir ita chirid na kongchoo tā qanun matwa tā suzu harka tsaka chirid na tam tam tam chiku gu gus. Tsak chom gara tang chidi chirid na suzu wakka yarka marka chirid na jiga chirid na dar gu gus gu nga tundari. Dani tonggui na kongwa tonggui nongni chiridna ronzi na jie tsikki zikisi kwa tangziga. Sochang niwa ge nongni chiridna sochang di chiridna mitog gomitaagi chiridna zikisi kwa tangziga. Di ena chiridna di igi warga tigda aniga chiridna adi yang tangziga. Di ena adi yizgi chenji yi jenji. Di ma tsikki chiridna dami chila sikhsi siviya raa zi chiridna hui jengi nongni chiridna ngayi khuiri. Di chiridna su tamtan chukki gara tang chiridna dami chandu chiridna siksaagi sivi chiridna gara tabi re tizi hui jengi nani chiridna ngay pi khuri. Di tongu gu nani chiridna chungu samba muri. Di ni chiridna uchi niwa shi, netun chiu tongu gu nani chiridna niwa. Sidi zikshi chin zidik shelik tan baat zi wala. Arginzi na nam tanga lama yang si, aranghang trebi ya marwa yi si. Tansim maandi yin ziwa nasi, chipsin jamsin chenji khong si. Di kutun chishe kunre tizna, doshig tang chaybi si, changsong chenpo arukhan zimba thamche dang si jiri. Rigin zin nam tang si, changsong chenpo arukhan zimba, doshig pong ni, kiga waka canga la chwe ba. Dini ona chi na yuandun chi gomri jirwi zi, alama ra nga, gala na mepi chirid na maa tabi yin zi nukyong ga alama dan. Di kunga ta shigra meka, yuandun chi gomri jirwi chirid na alama thamche kiyang si. Sidi lang tsin ziwa ndi tongdi, ranghang chali gudung la chiriz na chukhi gmarndang ji gu gasi. Ranghang chabi gmarwa yi zi gunu. Doshig tang chabi chiriz na arukhan zimbi changsong ra. Yondan chi gomri chiriz na alama thamchi kiyang zi. Da sida zi gunu gu umun ziman diga vzikshik chiriz na lang tsugan ziwa nda rizhi thazu. Da ranghang wak wanchi yinda chiriz na chumga tsichumga tsitang dambi chumga gadami unu nda torsong da ranghang na mekasi. Ranghang mele da ranga ranga ngu satang. Tan do shik jini shiridna, adungla shiridna, gamarndang jini. Tamu waka jigin jig thakasi. Jigin jig thakku nugu tansima sarvi, khchinchin dang dang dambi yidzi jiri. Tansima maas. Ta nima charkabiyu shiridna khchinchin dang ra. Tamchinna sarwa ki shiridna, khchindi ki shiridna dang dang dambi. Umu sadaasi gunu ndi ki shiridna langtsu gan ziwaandada, gandhi ti jang rungsi. Chipsan jamsan zumbi shiridna gudichi amukhung dang ra barisi. Si tang na di yuun mithu nugu chirna jiwu ta jira meka si. Sartang dina yu nugu chirna jiwu thamche ta chirna ta sida ga gunga waka maachir wazita meka si. Di gunga ta waka arangkha ka kibu jiwa si. Ta na chirna arukhan zimbi changsung tang yuandan chi kumar chiri alama ga dungzu ra chirna chukhya marandang jiga jiga thamne. Andamu zi raya si gunu. Adik jiga mukhung tabari. Di yuun mithu nugu zita meka si. Chipsan jamsan chen si gunu adik ka chirna wan jiwa chirna. Dani nyanka jen shena shiridna, kumwa tongura niwa niga shiridna, rangzhin jopi jenga nani, yuandan rangzhin jopi jenga.
선바치레스나 스다그 랑초근 제완데 탐제크 어 아르긴즈나 라미에 동라 아마르테라 단스 텐츠문 그치나 친디그 남카그 응원데 치레드나 아마르테라 근데

0: Tani angi huyang chiridan di gaya tisi jirib. Da uchi chivu niwa shi. Chivu niwa ina chidna sanyi ta sada chitir chivu yitsira. Digi nana chidna tansan simu ka. Tungu ina chidna rinchi tansung ka tsiji wani sada la kasi langwa. Sama sanglu. Niwa ina chidna sada yitir samchiyang samtun mandri pichil. Samba ina chidna rinchi ka sada saji tangchi wa sanyi ta chivu yitsil. Namo zika simu ka. ཁྱི Sipi sivu siri karzi, chandini simbi gungunis, chansung azigchin nivra onsi gundu kevartari. Di kutun chidri sirjina, sidagi yindi chirida nyangin chedung, mbini chirida chamayung, chungni chirida chanka dungi chirida chanka jangbarishungi. Timba tsiki chirida suzu chirida tantamta chikunu gosi, di tawi chirida yil nyangin chedungi chena atisi. Diyan ziwa la arabda chikwa. Sadaagi chiridna ziwaatila chiridna taa shiig simkhoorsoongi Tee chiridna shiig chigiyo nuugasi Chukhu mizipi chi tigchira O tigchiga yungsi kungyo nuugu rivaasi gunu Taa gilungi chiridna yobshi xchaligisi gunu dira O tigi chiridna laga chizungu kuzina Gilungi chiridna waka Tungpurda kirga porwaari Porwaaga niya rivaasi yangna xchaligiyansi guka O xchaligindi laga zungu kuzi Ti naa chirizina dupi yandil la chukta sepi si Sevi am, sevi si gunu kipara Tsangkil si gunu Siril ka si gunu chira shira Tsangkil si Tsangkil ndi chirizina chawadang dambi si Sambuga jowu jimba chiva si gunu ta si jiri Sambuga jowu chirizina jimba chiva Mbojugu si gunu ndi chirizina ta Kavindala si Changsung thongwa uzi ka chirizina Thongmuwa zi ka zi si chirizina Sida tang Tkani vi sarar tandang zi gisi gunu. Dini, kumwa tungu nana chirizina, dochikta chirina tkichi gisi gisi kwa tang zi ga. Rabta chukwa mzipi chir tisi gunu kevartari. Chukwa nda chirina mzipi chir tkichi gisi gisi kwa tang zi. Varga tkida diyang tang zi. Dina, di vi zi gisi gyanji. Kumwa sambagi nana chirizina, sepa yung kige dochikara, dochikta chirina tsangka gisi gisi kwa tang zi ga. Sireka gisi gisi kwa tang zi. Sireka gisi gisi kwa tana chirizina, diyang chirizina zi gyanji. Zgijen ina shiridna varga tukda maadi zgijen zgijen. Zgijen a rwa tukpa dangas, sireka chanwa tanga dambi, simbi gungu zi yuande nangan jwepi jen gari. A shiwa ina shiridna shiwa yuande nangan jwepi jen ra. Ta tungu gu nangga shiridna chungu tungu ri. A niwa na sadala kasi langwa ra. Tende zawa zin doi chan zi. Kuyi porwa tunga yi si, kasi ndo pa kuri shi si gunu kende. Di kutun chadari ita sirjina, Chansung ka chali chenga si, sambu ka gungu jimba jiwa mwajugu se gungu tisi. Yila chirizina sida ka nziwa la chikhti si, ti tanga gadira rovi longchuk ka chirizina zawa, sarjindu chirizina kagan doku nirisi. Kaga seman doku nu chirizina, ti ya zawa jindu chiang se gungu. Jengke kanga tisina, rungu omu yungu maki yungu chirizina, rungu omu dilan do chiang chukhi gungu si, ti tanga gadira rovi chirizina sarju kem doku kararasi. Takaw chirizina nunga samtun nguma ta abijigtang yisi jiri. Lagna chirizina juenkhung kawa si gunu juenkhung si ganyara. Juenkhung kawa ki chirizina dhivu gu zinu gusi. Porwa chung chung khtungwa zita chirizina laga zungu gusi. Tigita chirizina ta kuwa ku あ、とか、こんぐこ、ざとんずがちるな。しゅ、よなたちるな、こちがそんずちるな、かが。てんどこのたちるな。たひたくせ。こうらしいです。ひぐじたんですこのて。たとなすだ、ん、どこのれたらちるな。あ、でにちるな、かが、しつうらかに、ざまそんごの、ともずがちるな、かじたんですこの。あ、つくちてでしなてれ。で、とんじそうがのせてんばちるな。とんじんこぴじゃんがなんで、げびとんじんこぴじゃんじかが。ね、かじん。 で、東部の中でのチョンを庭で。で、うちね、てん、ジョンを庭し。すで、せてるさんちゃん、さんとマンドピーツ、タンバーで、よな。で、のなよちの、チョンチョンスが、ニューク。すだが、さんつ、タンバーと、しゅ。あれに、とのぎすにゃんばーと、あにぜ。で、とんちちゃんねぎな、のむずか、ニューク。で、なんか、東部の中でな、チョインでいい、せいせいねし。あ、だがにのどくい、てわせるぜ。けせてんの、ちしゅくいぜ。おんわんごんぶるん、ぎらわにるぜ、この、けんで。 지상진노트 소는 그 초종세 아 속근지르지리스 속탈지리스 속이 소는 그 치르나 뜻이 라가니 치르지리스나 아더니다 덕보스고노 담르게덕 보라 라마나 드시르나 르그다기스모 다치르나 톡 흑검모노 니가 톡검게 등엔다 치르나 세 탑지리스 또 회그나 치타브레드스나 메톡 제미 첸데라 치르나 치동에 아 첸데 치르나 시기동 시기동나스 제체그나 치르나 치동동나스 때때는데 아, 선발아치드나 지와니기치드나 아미에 더우츠드고 바레. 휘징근나네 도움이 피회레. 데 동어도 고레. 니와이나치드나 리비 뜬냠비 쓸땐 바드요라. 지삼지 따따다치드나 겐그 스다게트 무치드나 도이탄스. 도이탄치드나 지삼 마진나식 바티스. 로히 예치긴 첸 처그젠스. 스그시 요비 스그지르티스. 리비 로는 냠 총녀들. 언제 감들라치드나 따 리와그트 냠 소스. 아, 물그 세마트 모두 댄스라스. 댄스라치나 기슴 땅치니 치르나 자통 강유 누가 좀 됐던 아 짐발아 슈기 세트나스. 스다그 로칸데스. 로카게 예카게 징첸다. 로키 예케 징첸데 치르나. 아, 체여가 치당라 바 처그진 그게 혹시 녜찌라니. 너무도 담바트다 치르나. 스그사 니그라. 니그 요아던 부. 원체 치르나 랑그시 매나게 치르나. 스그시 콜러 신체라 비고 그 아, 오찌 치르나 자와. 뜨카게다 치르나 시그당스.
1: 또 시그 제르스 뭐 치르든 다 테르마 테르스 아 니그 시그 다스 시그 다 테르마 테르스 테르마 토다 치르든 다 하라 자 짐바 동주 그치나 루트다 냠총아 코나니 뜨질 다 삼바 치르든 테르마 테르스 아니와 던지 냠송스 그노드림 너니 공화 동호이나 치르나 연대랑 좀 비젠지 아니와이나 치르나 로화 치긴 챙그스 그거가 럭비 치긴 챙데지 월기 치르든 나 뜨다 마디 뜨데나 마디 이즈 긴지젠지 아 뜨니 치르든나
0: すぐせよいすぐちゃってちょうがちゃんてちるなすぐさよわぐすぐこやったんすぐさにえけたちるなよわぐすぐこやったんすでなわぐちぐだちるなまじまじびずくちんちじゃんだあてむつけちるなすぐちるわたんあれわにゃまでたんちちんなだしゃわらちんなよんでなんじゅぴじゃんのにんぜんかつあげんでてあにわもちょんがにわもせたるんすでねうちんどんごすんばむしんじんちすださじたんちはすんいてちるびつるたんばってぜよな で、何ちるな、なんてんの、どんびえ、いなちるな、ちょんちょんずかすもかや。あ、しえなちるな、すだちこのんでちるな、にゃんかへんてちいついんすたんば。あ、にわいなちるな、んちんで、あ、んちぐちるな、た、げんぐちるな、わくん、ごくるじゃんば、わく、とんまてくし。とんまてなたちるな、すだらちな、かんてなおぬぐさじるもたんじわたこい、あずんちくぐにたすんいらちるすん。すんばいなちるな、すんじぐたらんごは。ちぬんが、どんごいなちるな、あらんちぬんにゅんびれちいし。
1: 정크를
0: 안 쉬고 냠시에 대해서 그러는데 어, 니 고단 시들에 대해서는 아, 농어치고 뉴욕 바가 치르는 거 난군데스 알랑친 그 녀원바게 치르나 난군데 아래 저거 청쿠르다가 당했어.

0: 탐스키 조건을 보시나 가영어 단단히 다 줬어. 다 더블 나가나 싫었나 바로 그 라디오 홍대 막 좀 터지랬어. 더블 말로나 혹시 코라 지금 오치나 랑식 붙이나 방구시 예 방군지기 지랬어. 후이티 집진더 선부가 저거스 다르타 지르나 스다 조건인데요. 대비진다 년 카힌 더 지비 지랬나 샤와드레스 군. 아 그게 나한테 너네 조샤고 뜨나 지우가 되는 정거 지르나 리죽게 정거나 리죽게 시디죽게 정거. 선박은 그 중원 이외나 당기 좁은 선바디 짐칠 지는 제마디 강틀 르무 당지와 랑기이드 체르디 손지 멘트나 담르 지는 로히 전능 네비 총합진 지금 누겐다 디 고든 시들에 서지나스 구 탐치 그 도마치르나 당구 그 좁은 선비 아 그거 구치 탐바가 뛰는 거 치르나 아트 그 도마도 고다시르나 당구 젠지 디노 정구 고 탐치 끄는 거 치르나 도마 당구 그 좁은 선고 누구시 아 다 좁은 요누 그거나 좁은 진바디 좁은 청와디 그거 시다 치르 어 좁은 띠다비 창비 랑게 도후 원점바지와시 보조경세가 디게 치르즈나 짐치크 그 흐톡그고니스 지흐튼나 랜다땅 제위 치르즈나 제마 사다 세고는데 다 치르즈나 어 강트크스 사지 코리크 메시지 에르모당지와 랑이 원 체치르즈나 이디그스 아 라마나그 짐축가 데무가 지요노가 치르즈나 오이지에 라와데스지레 스그사그 콜로신지라비죠라 어 다크다 치르즈나 크게 나주 마트 사다 치르즈나 디그노네 시코라요 마트바다느라 디노 쇼응가다 스다 쳬르나데 쳬르즈나 어 디그 타카게 쳬르즈나 메신 발구누고 석사 콜루고 쳬르즈나 르모당 제와 데지레 다 강아 쳬르이 총즈게즈나 랑감브리 총치라데 쳬르즈나 쳬르이 총즈시 아 랑기레 데타 쳬르즈나 쳬르이 총즈시 너 쳬르 총누고 강슬 회지그나 쳬타브레 데세지나 멘텐비 담르제나 농라 어 멘텐비 담르제나 텐 시기든 로히 치르든나 주치나나요노 저승근나 치르든나 다요노 그 총아타브지리시 후인디게 쳇던 군네레드나 어 멘트나 담르 젠던 로히 트르거 젠나나 니요노 그 치르든나 총아 담치 치르든나 다 나민데라 치르든나 뜻득 칼로 걸주기니엔 카오느라 디노 쫑게 다크 치르든나 어 슴부게 지우 랑간 젠체 세르군노 디게시 지튼나 랜다던 테인 제마 스다세군데 치르요크라 Tata shirizna namindara rungi pono jepi ajitang zhugu yu gezi gu nu nangtun dhari. Tani nyangi ghe jengi ngin zin shiru uchi. Gongwa tungu wina shirizna rig rangzin jepi jenji. Niwa ra simba niya shirizna yuandini rangzin jepi jenji. Jiwa wina shirizna shawa rangzin jepi jenji. Ngawa ra chukwa niya shirizna hui jingi nangdi ngipi hui jenda mu cha zhugu ghe. Tani simba ghe nungi chungu simba shiru uchi. Simbu ghe jiwu ghe tatub langa ghe badi uka. 네, 공안님이 되게. 총밀해도 과등기, 너무 무성화빈 지금 느낀지. 네 고든 체질에 뜨나, 어 당구치는 승부기 치르든지요, 뭘 주고 세고는 이것이. 스다한데 이런 게 총마 톱주기 체대 뜨지. 스다 사지 등지와 남칼라 체위 치르든나, 아 천등 안 천등 회적나 짓다블라 치르든나, 아 총거 뜨지나. 또 흔드 체위 치르 남칼등 샤총라, 샤총 이것이. 님 흔드 치르드나 총위 응아고 모드다 치르드나 가남직 응아르등가 담비 어 내무고 송을 치르군으라니가 치라 치르레스 아 다샤알ق 르그크바다 비 총첸기 치르드나 뜨드 송아다 비 어 너무 치르드나 리하우 아 그게 치르나 가츠그메니 디케 치르는 요 그스 그노 다 그게 다 치르드나 아 너무 사지 그 치르나 강틀 르무도 지와는 그 치르는 요 그스 머르크스 너다 치르드나 사무 사무 중에 다 치르나 남칸이 다 치르는 요 그디 에 나든데리 Nyangi ka jayana chirizna yung ngi pi khuyri. Khuy jengi nangni chirizna ngi pi khuyri. Tani homsin jiwa, li jiwa shi tsar songdari.
1: Zaxi denbi nyang kun chokpo namba dayang di chokka hengge derengge lenchende shtongchim dani chok. Lechende zomchigba vandi chotang zomchinggan karwa cerang chahi shtakilwa shiglu shichiw shtakilwa agangchig cerang tang sonam rinchina nyigin dadimu.

야, 도면 같이 냠찍다 되는 거 사자 소소가 남신이 천대 지론 속에 주일. 대령 연결이나 사랑 그 로슈크 땅 초흐르 그 사자 멍치히 대면 소소 땅 초평 그 평쇼 유슈 그 사자 멍치히 고로 땅 알마소 대면 다통 땅 템친 종 나고르무 종치르 사전도 떠올랐지나 차르총총 당연한 차르카용지리 성치는 크지어 사크드지엔 떠올라 안남 통화니 쉐멍지리 그러면 잔듬 중그 사크당 총은 보실 진그 사크 유슈 납쇼근데 차름 찍은 예쁜가 와르크 납롱이지리 대등 공모가 완대네 랑싱가 사자멍 체크인데 차르 총총 바바네 양나 컨트린디만 밥절에 대문 황종 땅 동굴 잡자 땅

0: Rei zhong nan ba, da da nan ba ci san jin nan jin ban da nan, zhong jiang zhong nian chen kang, wo ge le long chen dang, zhong xiang qin zhen le nian tuo qi qi ba de kang ni jin yam zhe ge zhen nu ge, zhe ji lam dun xi bi tai tong lin cin yin, de leng lin cin de, da song zhong ma ge qi qi ge nian de dun dun zhen xi ge yu. Rei de leng jin na, za bin bai nu jin ge de leng lin cin nang dang a jin de, wai ke ka de ge mi yin zhen zhe dian zhe ge jiu jin nu ge jian wo ji le ge zum dian de ge san ba ge tong min dian de chuo ni, da tang ge zang ku ren nang de, dam tun xiong nu ge zum ni ge ge zhe xiu ba dang zum de ni ge zum ba bu yin a zu ge ge lem de dian si dalin kunig dinu gostum dang deli kabda che jein dena tomar nga chi astum ba po hoji chi kati nu ga lam se kunu ga astum di koni kabde che de ana ta kabda ma chi kong a ta gen ga ji nu ga astum den ji na rang ri li kong gen don zam ba no ru chu ga je lu xi wa de na ngo na chi zum de xin nian ju yi de
1: Lam, zum ba bu wo zhi jil. Lam si bi meng cheng de zhan ong di, nga la ga nang si heng mel de si ong di. Lam deng zhal vi, di dun ha cho he ki. Nga sim jia rar keng la, nam ying ga ya r ka shda vi ka do nan yun. Si di jil ho chung na, rung di deng teng yi vi. Nga na nam jin na sh gang teng deng zho xin yun. 대행아 호주라 다 동실데 자름제 실데 나름 호주르브슨 시 오이기 스칼라 자트그리 음식니 송브르 처처라 아르가초 첨부시뇽라 잉 데티 람주와 자와라히 흑기 야 고티타나 촐라 여케르 정르브셴 지 아부시비 여기 상이 서지니 제트르 얼로기 틀어지글랑 바담 영아 진짜 돈비 아치 고시기 아자이가 다닐지 상이 쓰지니 제트라 로기문소 최금시 바 일라잖아 대티자릉니라 아릉름 긍자시 잡아든 영나 대티 호미르진 돈든 사모시 여바나 포충가 게르근 과친 젠치 졸거 멍시시니 히르가 람크르틀비 진임바 남영어 비셀카라스 만정거디는 시비 샘컴란 저도 치히지디 흑인라 생중거 코리니 종콰르던 조위 람카데레 통을 잔흥당 아르간흥 자츠소 손던 함기 딸롱라 지틀당 건원흐 캐싱소제 라와 멍포시가 질기바 피 마기물레 던든 사무식당 아르가초 사밀지가 멍수요나 조능 아랍르 잠치 체잉 고마타 반자 아린 코르요나잉 자칠징아초 아다는 동딩 하르진 디초바 그니치람라 긍텅텅 조저가 라르데 젠젠 질텅 콜리 카르싱와탕 샬룽 우르트 젠제 송크름 헌베 카르 찬징고와 양나 젠제 버버 콜룽 고바스라 아츠그멍 긍잉미 대디 차튼 대즘 못할라 시킨지 돈득 세라이 먹히 당시의 호진 조디 람니 카치 총아식 등차니 귀 와문 다저시 킹알라 스카찬 다 총저신 또바 강문시 번마슬 나라 사킨데 신준 셈은 지금이 참지말라 도바든 아니니 실라 한바 총기비 아미 카타 잠비 니 신준디 스탄니 땅따마다 다둥 심스 디에 사마시지 제실레 쿠카르니엔기 저렐 한바시 증어지 금터레 아름을 마름기 초점시 대티니 용유 반자 법친절람은 아종니 살음 던조위 와르데 대티 할음 Chatsula, 진등금 你又是错别是了黑街弄别钱呢 Nga la cun na ng, a den chik je lam ka de la, a rung sim se nyar a ra vi, shtamu chir hi tong na, de li lhe bi, pan sim cho ba zhe yu nyam.

0: 야, 걘 오직 제초 데모.
1: 어, 무슨 말 하죠? 데모이나?
0: 데모인, 데모인. 아제테나 치티누 거스톰데 다탕가 초가 상크런 디나타 담튼숑노 톰을 댐드시고
1: 오야야 두지치
0: 응응 거든치더니 겔라가 손조지나 아타크나 하창사 차요니 더니 다주 솜데 그숑데 니라양 참마와 치가사모 주고는데 오멜 좀바 붙어 진스그르티나 어처크 엔지니어 진데 너무 거스톰란데 야르마라스크르코노 더니 잔데 잔데 시코노데 시그뇽

0: Yaa, shura sandru jia chu demu?
1: Oon, don zimba demu.
0: Demu yin, yaa, thomla demdish tatang ge zankur nangda chu zomdang chu damtan shongdong no?
1: Oo, yaa, kwa chanchi.
0: Re, diyan nin jina, da chi talo ge nga tsu ge zomgin randir kab sambandi na nga damu ge zomzgin zi gidun zina chukatani zomdatang zili datang e chi yin jia chi nyan kanan ba lakabarda jia chi kalwa nan ba shendo bi irka chachi zi wakati korni kabda zi gina.
1: Oh ya ya. Tani da thumar chungu ke long chung go zu de ra tani zong sen go ko ten ba da di ke tog zo da ga ro de shin go da we ke ka tog tog ma go chi ji yong ko chi chen den do ka san ban den na te no ta nga ra ni ke ni te ni ji se ye rang da tani ti ji che shi ba ye
0: re
1: tani da ta thung go chi chen den da zi ta na ti jojin intona ngina ta ndende denje gre ti intona junli mi teni ngina tsun de ti intona ta ta ngina tongon de ngina nga rang kshena de no zo chen de na ta chigi kichon de gunon de re ta ka ta ro chigi tumba mo thoma ga rang so so chigi kichon de tong de la chigi ta chenin jo tong de na re chigi goal intong de chigi ndam da na chu de yo ko ti intona ta nga rang ni ku ni teni ngina ta kichon de gunon de intona 그게 지금 조사도 되고 뜻든 지금 demand한다 뇽뇽다비 근데 다 디젠트 그게 이촌진아 지금 뇽뇽되지 데마인비다 그게 지금 다시 전된 더나 지금 전통도 되고요 지금 다 남아나 속실이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조란다는 게나 지금 펜스 속바고니 다 좀 바보고니나 그거 아 non 생긴이나 같이 쳐다라 속바고 지금 샘프도 되고 뜻든 말고는 것도 뭐 전이 된다는 게 민등 거요 대신에다 나른 그 뒤에 누구 지금 이렇게 존재인 떠나야 지금 이런 건 니텐드네 지금 조사하고 지금 뜬다 그것도 지금 뇽뇽다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촌단 로인지나 지금 뇽뇽군이니나 뒤에 누구 뜬다 지금
0: 네리야
1: 근데 다시 어떤 거 다 지금 우쇼 시고 누구 지금 리토양 소모토 시바낭자다 다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촌단 로인지나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지금 손단도 지금 전용단도 되고 또 지금 단지나 지금 돌금 맞이가 하는 거니 되니 지금 된다 지죠. 되니 다른 거 다 지금 람 다른 거디 다른 거 특정 건 된다는 게나 조절 수 있는 람죠. 되니 다 나른 거 지금 등 너희 고름 거 터내라야 지금 다 지금 나 좀 소소다랑 소소 람디 요치를 때나 람 요파라 되니 나 좀 터만지나 람 요파 당니 람 다시 봐. 되니 이제 람 근지는 좀보 교환이 정도 되다. 땅아 두고 그런 걸 남들한테는 흡흡 받았더니 이제나 레츠시 군고 고름 뜬다지요. 아, 또 어떤 이제나 당보인. 니반 이제나 다른 그 대통 대변 이제나 단도 그는 그 나 소원도 이제나 지 랑리 동치를 그 다 전도진이 손으로 지 돈치한테 도다. 다다 도다 조지 알고종 그 이제나 돈치는 뜬다지. 인다. 아, 코니 소원도 신데 땅에 다티오는 뜬다지.
0: 아리야.
1: 아, 지지 드니 단지나 두원이나 대형치 진도가 로든 때라 던치 때라 때니 되던 땅아 추고 뉴스 추고 있는 이런 게 지금 아 경과 로든 때가 전에 다요 이런 거 맞히고 있는 지금 내리기도 잼바드가 지금 당연히 그 요구 지금 지금 다 삼십 그 와통단 로든 아주 던다 그 소가 지금 이런 게 지금 이제 던다도 지금 못 된다 지금 지금 오늘 지금 던다지 아 때도 또 지금 이반다지 근데 다 다통 단데 그 돈치 선반도 있나 다통 된다 그 시고 던더니 종이 근지나 된다 그 근지나 젠더를 빼나 숙식이 인지나 다 야치 칼로 안 한바 근지나 지 젠더 된적 근지나 데히도 도도 진토통 듣고 젠더 된적 도도 진토통 알아 되니 되더니 다 야치 인지나 칼로 안 한바 인지나 기경 근지나 다 지 안데적 그 톤 인지나 그게 지 젠더 된적 도도 진토통 되더니 다 지 된적 도도니 인지나 허윤 된비 군 인지나 로지도 도데 다 지 아까마 그 미친지 테크 터치르 tani taa njina tanga tsuu njina tsuu yin kila njina mipa yonu njina zombapo tsongma yina yon chigi zongri kandanda ga gashtag sani de tangi taa rang nga tsuu thakabarta nga tsuu khichung gu chakong da dugunda yon chigi adamranda dugunda yon chigi pansun tsukpa yetanu gu ndanda ga njina chigi kukka yoha zi rezi yuta yon taa nga rang shenan dugun nga dun tsen sambar tani taa dun tsi zibanda doyna taa njina rang nye chigi gigin zi yinba tang tani 아파트 지금 전덕 기긴 거 몽즈자든 전바진비 이게 텐데 다 남진 소작은 하나 지다 전도 된적 건데요 그 지 히샷 때도때 시바 삼마다 지 소중식 건지 받았더니 잉글라니 이제 코초라 딱이 지게 됐더니 다 이제나 아 다 지금 전덕 건지는 늦히도 되고요 진토
0: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0: 당아초 언제 사건이 가성대랑 나 돈지 나 조사 빼고는데 판 통로가 체리가 뭐나 노리 지만도는 거 뭐든 언제 사건이 클린더까지 나 지게 존다가 있던 뭐 잡조리 통로가 더목에 있나 덮친바 망아지기나 실 파일라 로통 거 자 힘은데서 레라시 레디디 나다 컨트 아 다 챘라 손지나 샨자가 오르기맨피 데이나 아라니크 츠케이나 히리란 베바이 가르창 대란기나 아랑 산인이 좀 듣고 나면 체크 아 다 잡는 거 좀치르 마즈가 종교 그 대한체니 서질라나 좀 듣고 요 그래라시 근데 쇼컨치 타니나 점딩이 젠스가 먼다우크 마우와 달릴흑비 총라 쳔보자니구나 다른나 좁다니 타니 아 지저리고사 좁다니 타니나 지 메파시고사 이거 마즈고 뭐 대나 좀 마우와 차르치즈기요
1: 미초만 빈디 총아 채우는 줄도 뭐 다 도서당 줄 좋은데 탄서 마서고 뭐 탄서 마치가 지상 지상 땅땅하다 이제 특히 좋은데 시제 좀 주소
0: 샤그샤그샤 야야 다치 권이시아 그 고치쇼 만핀데 타고 손지나 지금 돈아 치히 아 돈치 치사 아 흐시르지 담은제 내 지금 실총이 주가 남칸데 요고 고목 다른 거 사니니 나 지금 돈아마히 데모니나 카토주 뭐이 소나노 말 뭐 쇼라 지금 종고나 말 듣고 돈아 치히네 손도나다 니가 틈글아까 인지나요 그게 아리와 마즈 욕 딜라카네다 그게 총트가이나 죽고 시틈그 징거리나 죽고 쇼 건치 타니니나 지금 머크 차치영 요노 아저씨 총라가 지금 멀음난 지와트 듣고다영 지금 당나영 셰트노가 데모가 남카테니 고모 마와가 도치니니나 소이나 미소니 지질가 돈주 딜라카 크리케우카 빌리주라카니 난저 요나 마르모
1: 요나 마르 빌라카 타 레오노 소말리리 덴나나시
0: 아리리리 타 빌리주라카니 초콜렌지나 초라긴 코치케마나 니에트기 제마타가 빌리나 초크 타 초라 쳬폰 조 마트나 타 링킹가 마나라 요 마스 모고가 아리리리 타 초라가 긴코 땅터니 아 마페가 그게 리주고 고토브라 테텐고가 테네타 소인지나 지금 서지에나 죽고 동실 지사에나 죽고 내 요거 등나 이거 지금 그게 시트메이나 죽고 네 진고에나 죽고 속강지더니 지지지에다 같이 동구세 군들이 뭐 다 강들 잔자가 우리 맨핀 더가 마우아게나 폐지근 던존다 항아리 지지지에다가 오는 거 뭔든지
1: 오야 가천치
0: 야야 다 히델라 야 대나 네 급 데모
1: 야데무
0: 인자성 집이 상클한지 때랑 좋은 정도의 안청컨 워크에 논친지 간중 샤랑린 친지이나 다단시 근로나 잔치 워리가 만비 그 진안점바 오초 로마이나 렌센토 단시나 참마카다이너 잔치 우리 만핀더 그 가르친다는 거 내오 처모즈기니나 시에치키 종교원이나 아 치키 리그원이나 들라스핑에 되니나 참마 사성사우즈 카다이타 아 단디 고름 초니이나 영아치 삼직 동고노 난조고노 그 네 감마만스 요크 퍼테니나 지금 만핀더 모즈니나 지금 잠난 거 사샤 소소지 그 종고나 데라 데튼게이나 차댕이 이길란주 영아 데라 데튼게이나 지금 존튼가 마나고노 너무 고니나 카다 감마모이 쿠카 퍼테니나 치탄직 샤케오노 간초인이나 마피진인도 모기이나 지금 돈지나 챵버챵즈 욕 마랑 산인데 리노지 시그 총란데 잠고더나 왔다 난큰난 니콜게난 준타마나이나 죽고 니콜게 히데마나이나 죽고 니라카니나 시그 각치거스고 아 십촌이 니즈 난데이나 데이나 시가 렌토나 세케니나 지금 십촌이나 녀와 동근 준타마나다 모이나 다롱아 죽고 단데 시 툼멍거 어디 용마용거 데모기이나 지금 각하라마즈 체크 욕고지 뜻할 욕 데나 강터 나초 우크 사차가 한만 빈데이나 다 사차 강수 리게 우크 다 오종 다 사이나 죽고 리 총회나 죽고 안들까지 그 응운체이나 다 조 곰바 이데 탕스가 곰디 카니이나 만핀데 나 마리 다니이나 치가 곰바기나 치가 만바다 츠나 죽고 만핀데 마리 데고 다 카르선 데란데 이나 치가 만초레 진젠 그 제디다 탕스기나 치가 클릭 나반데 치게 됐던 거 산이 수수니 클리파 모게이나 워스피그 총라 근던 정도 근데 나 참아 그도요 이나요 워스핀데이나 제덴 그 총라 잠주 니 니테니나요 가커랍다는 바 마즈 그냥 요크라 니 니틀라 크리트 베파신케가 문나르크 더타위 고니이나 다 베파시 당체 준비가리 아다 다타린 선달라 준비 아자치 위냥크 남바가 오르피나레 차치다는 거 돈진들까 디땅 남바 근데 나 특크 아자주리 근데 나 비타모고 남니 돈진나 역부 사페난 준 디슈가 근이나 특크 아자주 논주이나 간종 샤나린 생가 진테리와도 뭔데 테나티 초치한 거 다른 거 렌센나 돈츠면은 조 렌센데 서제자 히치 남다 좀비 땅 돈제니 렌센디 좀비 양크바 서제자 히다 다시 돈이 다클바 담는 수이 직접 다클바 언덕 사랑당 손문인치 제치냠불 과든치 야드고나 바다 데모 다시 될흐
2: 아르니는 또인치 담야 강준스 Chang ding a kih kua lak sir sam nye.
3: Kang jung sir sam.
4: Zidin jie, nyan kan chokpo namba, chen namba di mo yin na. Nga lin chen din dun zin ba, kao sen su yin.
5: Di mo chokpo namba, nga lin chen din dun zin ba, ma pum gong bo yin na.
4: Dashda kye chika, nyan lam dan jo yin ban dan, su nong jang chok nyan chen kang, wor ke la long chen jie, kang jung sir sam li chan yin. Tang di li chan nang, zom chik bi chen nam la. Xi Jinping ge ye si le zhong le guo de long wa xi bi ke ge ba dang a zhe ge xin tong xi bi chan ba ni guo zhe xi yo bi nan ba qi shi de san bi ge se xi
3: gang shi de zhong si a luo lu che jie xie de sun de pang bi na su wo shi dang ji po nya ge ye men de ge qi ren ye bi yong da sha jie ji ye nian xi nang shen ban de ne gang zhong xie de sun le sen yan
6: Xi Jinping ji jie si le zhong de guo ge lang wa.
5: Nian kun nan ba tang de Xi Jinping ji jie si le zhong de guo lang wa xi bi ke jia ba de. Zhong gu peng de ngon ji xue bi le leng chuo le, lang chu peng de duan ji xue ge xi ba de ji xue le.
4: Zhong ge peng de ngon ji xue bi le leng chuo le, lang chi peng de duan ji xue ge. Ni shong ji sim li da nga bi qie bi nian, dang ge chu qin zhu bi ji bi dang, shu gu yong ni, jiao ren zheng zhe chuo zhen de ba sha jie dang. 这错人的当日进这种节目就是东西恰日下拉不清的国有把当路家你见白头发门本的文件设备熟悉红景设计比第二部件包的当有把事等个错钱就这边共同的日中内我且中华美的家的拉不起用比中给喷的文件设计三五的东北人当时的结务层面中给喷的那国的龙心有把当层面也中给喷的的还能也等着我这有当 让你拉中给平等的文件设备端的，干克节约了过，三度主动性一学了。中给平等的逻辑及我简单，还有其我经验了，忙比我经验硬，中给平等能的单把正面接托门冷把村地有把当，中会维持用接他们跟单把次要讲，第二家可我多用着我通缉把当，没这个单机切哇，慢慢的些单把机简单的么任务等一学了。
5: 中国平等的，人家可不经我见等，没这个经我见应了。中国二的人我见应人，人家可不等没这个老百姓呢，没起码也不用个人了。没这的层面平等阶段等半途失败人呢，而且你中国平等我就是不，都会直播几日不晓得不？中国平等的我出现了，且做个小日被单位经理了。中华没有发展的老百姓用的对，人家去拿军去，直接人家他进半途失败等我就用一来了。三级等资深。 据这个什么叫逻辑点可不是？中国共产党给同他娃儿什么的，拿军来同情等，拿军来参考的，拿军来一起去学进有把等的，拿军不是这样那么教育了。中国共产党给同马年里，拿军的面积就忙不把等，没个叫人物是有把等的。同马年里拿军呢，等等忙忙就立顿工作卑微，啥事也没空来自由精的。同马年里拿军去忙忙进半途，拿不起能，让你这么去平等我就用我的家去学进有了。
4: 但是，俺们从逻辑角度看，更是理解。中华民族的这条拉布奇用钱没有了，他们完蛋。逻辑角度看，更是理解。没有的，我们不是值得别当错当，你是不当不值得学。另外，人家也是这么的，而根据这把蓝线，咱们是啥玩意儿？中华民族的这条拉布奇用钱没有当，这怎么特别的呢？俺们得怎么去？同样是没人办当，对比也算把责任卸给了。 对怎么去？人家去拿住那个东西的，对端的买头些去。忙不的卡手机，人家去拿住那么了，红色的我们啥全部有了，红色的我们正统一些。等等，这次也把那个人民俺们得了十八大币，逻辑清晰了。没得不这个的，没得不什么这个十八大的，冷清干这一天。人家去拿住去，花儿钱币，第二不就在边干这吃的能力，啊，都破将了都把当，单单得去。
5: 中华民族的这条拉布奇用币，中国平等的文件设备勒认出了，冷气平等的多年设计。当不，人家去拿去南京，你不得，配什么等，打什么不当不中意。政治人家去努力一直都不拉停，咱把人家去那准备来拉停，细细拉停了。配什么去没去拉卡不学东西，打什么去下不着个，人家碰他就罢了。配什么等打什么活，那三笔各三着阿的了。中国平等的人，没有可个，没个么子，他们个平等人了。
7: Жонопаци втамбурчигипи пхичев самдын янгын. Чонгу чачи дамби вченцог ранлыгны, нацу тангий, хгардыг цамад нянгын епи,
5: 中国平等关系的水平越来越硬，打败赢了。而且，新南京。

야 뉴니비 뚜쿠총총초 캐나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 된게나 초르문 경종년 칭칭 워크 롱칭거 원도기 감성거나 총치 쭉초치의 고디시비 디츠르카마 납지랑거 나총시비가 시크 타동림친인 간지나 뚜쿠총총치의 리톱거 뚜고 보자지미야 하리 드나영 뚜쿠총총 청마거 잔지크 공성의 치료 진난디 차지 예고지 탱게요제르 강터 차지 요나 축고 메나 축고 지미니노 나초 터몽터강노가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츠르라 드나 조고 총총 청마게영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츠는 윤자 부자르김게영 잔지크 공성의 등터니 대등이 조고 총총 초로 카등 참노가 리스 망아즈 쳇더고 리시요고

야 뉴니비 두쿠총총초 실은혜무디 당영당주기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키 뜨긴저그나 식당너 랑거 제스라 가신요노 그 두쿠총총 청마가 십더니게 요라 니엔나 잠스크 무초과 조디스와 가신요나 쇼니 이쿠즈 정조다 시게치 다나치 나왔음게 호마이라 두쿠총총와 랑초그랑노 그 실라 토르근게 메톡세고노 니시니엔주이 실례님은데 조금 로카당 참나 쇼니 이고즈가 진이 아랑길리 희소나 영난 더스타위 실례 이고초랑이 그랭시나 나조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동우 조기 드긴저거 칼마시라 보자르김다 조금 망아즈그 조 설만리 위 얼럭길님모 리그시요.

야 냥이비 조금 총총소 공닌지나치 조금 총총 렁초글렁노가 시라 토르근거 메뚝세고노디니나 신이치 조금 총총 도르지렌 친자 다와르 마니글렁노가 러흑 참바즈가냐나 땅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원이와 티바 가스티크나가시가 나스터마라 시중하냐나 참모르 다나가치 냠막치가 러흑 참반디 흑신연주이고

야 냥이비 두고 총총초 공닌지나 부자름거 탑슬리노가 나스템 쳇땅 실라거 담지티 두고 총총 참마기 년당너 더나 두고 총총 참마기 이고즈가 정아 탑타 아리 두고 총총지 촌나 영시 카브디 집디 능기서 나스템라 시중시 조가노 디쇼군 조엔텅 요노 능기서 디쇼고 잠치 요노 그 두고 총총 참마거 부자름만 리와시 능기서 주원지나 잠치적진데 부자르지마크자 그치 나충시비 가슬림 층그 찬충은이와 티바 가시크스클럼니 조코총총 망아즈가 년개적나 척과 아리 다나치 슈니 시중즈가 년주이 시중된지나영 조코총총 망아즈가 파치르고 요치르삼크 아리 시중그 가시가 총비능그 바와 뜻이기야 아리 된지나치 럭시크토니영 망아구뇽니 또모 럭실담지스영아리 대나가지 냠학지가 촌비는 거 바와세고노 리시년 주의에 촌비는 거 바와 하나 하나즈가다 촌바즈가능나 아바와즈가 청청즈욕 아바와다다 촌바그능나 아르디에샹시피 촤로리 다욕이야 사와치리 촌비능니 야스자 마스자이 파충 처충이 지든 캄니다 아랑그치즈다 메컨돌이 마다 촌반디여우인야 아지 아랑름그구나 다욕 녀마즈가다 촌바가 카니 지금 뭐크요즈야 바와근구 야르지기 시티노다 오 다다 아리블즈인스 야로 초고니용니 зи багтино арибек га ямцуга галап кетелита чомбанди канг тангнария яро абавазия чи ямцурганю тази тино абаваг о ямцу нэ чомбанди чечунго йока тази сену арибла гошора тихтината сиг чинария тазино абава марга Yeah, ta chukkuzina. Di tigi chu chumbi nunga kuwa, nga chumbi nunga chik shtinla mashaga. Da zi xe no, aribikara dienga sami, chumbi nunga fshangzi no. Aribika li chi ju mangsungi, chumbaga ka chung ju mangsungi, nunga machatzi. Da ni ta aribil chung chunga gopa me sungi, chumbaga ka ni, abawa di ta, ayamzu chamuzga chini na. 아 잠수가 스탕 참모스 삼니나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친근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콘이 다나 리비 가르콘 거스컬럼더 빌란디가 땅아 나총시비 젠히기 토니 보우자 겸그 아 땅아 초라 화르킹치모 비즈그능거 나스탕 화르킹세고노데 두고총총 참마 모스트즈가르가 디즈기 리 오치 화르킹치모 나르탕 화르킹데 인제나 올어랑 쫑쫑즈가 시종 쳔니 쩔리 쫑아이 초피 나르탕 곤반다나욕 띵 나르탕 세고노가 멍토도나 응그진데 모즈기 욕이야 문 주지 화르든 아테카 냥물거 쫑근 다브르 담추리 스탕아 피고치카와 샴종아 청마그 아 단제나 아 샴종아 초른제나 하르 롱우치가 난자빈 등거 아 단지흐탕 쳔비 찌뜨 요노가 도와가 땅아 오 쳐스기오 거지리 되기 커전가 송스 샴정와 청마그 허정마 제트 스테이지엄 느지리 되기 시스 아 다니다 이제나 아 다주지 활동아 그 아득하게 치죠 러소 데르 가니튼 제트기 신지라 빈디디시 척비 스티에 정원 중시 롱탐브르 쯧스 지스 이제나 아 다루 롱우치 나식 경진 답스 르곤바즈 다팔라 아 단지나 더 점천터 시다 등이 예띠냥아영 나탕지리 독송스 나탕 곤반지나 가랍숭 썸비 쳄샤디 실로 똥지기 자라 납증 악슴로 게치 카라비 호마 아 흠튼노를 지적비인지나 시르다비 아 땅토군지나 과든비 곤바즈그 지수린지나 길기프르 제땅니 뜸즈그 르곤반디 오체 키트 멍우가 샵지적형 신치야라비다 등이 아 다침 남카적비 니인데린지나 체닌 치체니나 야처베츠 다니 야그노스컴 청동오르겐든 쯔바초니잉 단다니 돈바니데 등이 롱우 집든 잠가랑아 라파 롬니르능이 디립 제니비 딩고 좀든르괴라 쩌라 위아 로스 성진 범라 속기 나르튼 화르킹데 스캅디 관제타 단지르그 마쿠이 오츠라 디리 슈그딩자츠 하랍숑 제니비 쩨프그데 슬로스톤치그 딩지 아슴스 소흑치그 로르 Gualim Chenbu Polawa Sonu Mushtub Jikku Wokag Nafui Lagdira Pahchin Shajiga Yargis Tungju Ndiya Gungida Tungi Kongjiib Jindigin Zali Nartan Khwarkang Vijahkil Tungsik Ma Mungu Shiga Tanjina Khwarkang Zhangchenga Ali Ndiya Njina Shigi Dinsungsi Wunkam Yunga Da Yigji Kiwara Parku Hazuwa Sukwa Vdanjin Zali Tungi Parkang Kini Matsal Darung Najun Mungu Zi парки лирги так лгцл ховжун ши чунди шкемалас панзали теги лунгу монгузгин динузгинита а танжина гванжир пулар жатамби хархынра хтанжир пул нижани ххцарни пархын тонба сынжиге чунру хсым чхынга пархын жи цункавия намтар чацнга тнга жуналас ква хын монгузгис а лгтиге хуйдин хкомбура момцэр бунчисикве деври сучэн жангжып шунс Нартан парми чачины кырге игизи кырге театрыны шевцхини мацыл шкенжагы нанын

야 두부 남바디나 참다니 영 카퍼 용캔 거 두부면 나가 진냠 찌께 알마 서치엔 초라디 첸이거 고 탕커 동거 기젠첸 서군거 아동랜데 냠서 지주일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크리센서
1: 가망제 반으로 왕들도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비 스피인 차르크 톰친들아
2: 자치 덴비 인연 군족분아바 참드니 영 바마프텐 증글랑비 도르치니 이끄 제모니 서르구누가 망르즈 체적근 헤름 뜨고지 시효라 참이 냠스 지룩시

야 년이비 조금 총총초 전남바 대모이나 다다치적 산지 능진반 등이나 초는 경중년 팅컨 워크 롱팅그 원도기 감성거나 총치 조초치의 고지시비 디출 카르마 납지런 그 나총시비가 시크 타동림친 안기나 조금 총총치 리톱그 조고 보자지미야 아리 떠나영 조금 총총 청마그 잔지크 공성의 치료로 지난디 차지 입고서 탱기요제를 강타르 차지 요나 축구 미나 축구 지민이노 나초 터몽터강노그 세라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천르라 나 조금 총총 청마게영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천한 요인자 보호자림게영 잔지크 공성의 등하다니다 등이 조금 총총 초로 카등 참노그 리스 망아즈 채택고 리시요고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실은 해무디 당양 당주기 나총 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그나 아식당나 랑가 제츠라 가신 오누그 두고 총총 청마가 십더니 그 요라 니엔나 잠스크 뭐 추과 조디스와 가신 요나 쇼니 이쿠즈 정주다 시 가치 다나치 나왔음 그 호마이라 두고 총총 와랑 초그랑 노그 실라 토르근가 메톡 세고노 니시니엔 유일 실례님은데 두고 총총 세로 카탄 참나 쇼니 이고즈 그 징이 랑길링 희소나 영난 더스타위 실례 이고초랑이 그 링시나 나조 나총 시비가 슬림 층그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 그 클마시기라 보자 알겜라 두고 총총 망아즈 그 조 설만디 위 얼스킬님 뭐 리그시요.

0: 조용마 레만주야 솔직히 시간 디제레
1: 세롱 따모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세속은 낸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둠 얼굴은 차치인 조그렸음
0: 야 따놓지 주소너레 조용마 레만유엔조리
1: 세롱 따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직 저자 있느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직 키샤 샘서송
3: 아좀 따회 아피 흑진노인
4: 흑흡샤빠 퍼위 젠차인

야녀니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진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친근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이 다나 리비 가르콩 거스컬럼더 빌란디가 땅아 나총시비 옌히기 촌이 보우자 겸그 아 땅아 초라 화르킹 치모 비즈그는 거 나스탕 화르킹 세고노데 두고 총총 참마 모츠즈가르 디즈기 리 우지 화르킹 치모 나르탕 화르킹데이나 올어랑 중중지가 시중처니 절이 중아이 초피 나르탕을 군반다나요 띵 나르탕 세고노가 멍토도나 느긴데 모즈기 요키야 원은 주지 화르든 아테사 냥물거 중근 다브룰 담추리 스탕아 피고지가와 샴중와 청마그 아 단제나 아 샴중와 초른제나 아르롱우치가 난자빈 등거 아 단지흐탕 쳔비 찌뜨 요노가 도와가 땅아 오 처스기 요크 지리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대수그 근거 등디 나총 시비가 쓸림 천영어의 시 참조고 등타 지금 이제나 보자 김그 잔지크 시감다 등하다난 디가등아 조금 총총 참마 캐츠가 니인더 모즈 리샤가 찾다지거나 참마 큰라미라 리 근인지 등나 조금 총총 참마 그리고 장구 중아 십도 년고 시가 참우 공지능한 좋다 항아교 리미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지 로탄 아르바디 돌비 크리센 서
1: 가망지 반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2: 자상 세비년 군족 보남바 참더니 나그신 알마 자흥 메뚜든 앵사 노르힝 아양칠 속갈릉비 잠튼 체우서군우갈행 네무시 제적은 헬름터 고디시올 제지 튼튼당 참비 문든시

0: 니는 초토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탈싸옥티 제가 내길 오고 라카야니 내가 생각했던 라르도스 자스던 라미토타 나도 샹와투 잔치톤 리스타피티 람카치 난다세 피가밀코이 니르마스 나솔로지
2: 오 야타탄간 고틀라우타 오 자캅자 만페스 치락터르타 야카데베 고폰 쳔쳔마고 시긴저치 람토 치제나 오나데 두수지 동옥소비가 인근예
1: 야 초톤추 카코바니가 카카송은 심상바니가 라사치니 나솔라 카이그라 냥냥이 세크치 총치르가 뇽장 전부 타라다도나 아이글라치나 마 치글라니가 에코타 냥인 총자 마티나 조르니스 카스 총은 또 메르스

0: 서울래다 서울래다 아 그 그영 악지통 아 그 그영 악지통
1: 야 다른 극장이 뭐 청기시다 판패 당성 넌다 아싸네 당성 알랑 저를 적게 얘기해서 천지로시
0: 야 알랑 그 적을 경이 저를 적게 먹는 판패 당을 땜지시오
2: 너는 초통 나 주세지 쯔요
0: 어 서울래다 서울래다 아 그 그영 악지통
1: 야 그 저를 라 아멘 상점 지금 이따만년 들어라시에 스마일 라포 알랑가 코 초통디 그자마오니 제스토르 히지 녀터샬리 체키스콜라로지데 디토다 상슬시피 스토르 코시마토 알노 테메 퍼마세 콘시니엔 카세와소 과첸 헨테 체오
2: 아하 너 덴바이나
0: 어 토오마 아 덴바 덴토야 어 다론티 메틀 총테피아니 체소 고르마세 존라 그냥 세페테 아마슬라 데코소치 아르군글라 난조 옌비 어선년이송 타오치락시르 콘스르 페테 마테타 시크 토이치시 나초페 다노 타오치 콘르마세 존라 이치 땅 알로스텔라 나난조
2: 임친라 땀도 더 덴바이나
1: 하리리 아미 하덴바리 올레포 아덴바리 슈치소비가 샹첸비 체키와 덕건즈 푼다다 니르타 정세시비 스토코시마토 하르노 테메가 다타야 슈지가 어구 공스 년칼이 휘었다느레 올레 올레
2: 아? 다... 다... 다... 샤순
0: 오 다는 타오치나 상식다 펜니 나순조
2: 초토? 초토?
0: 어 열 배 타오져라 배
3: 오 단 증손으라 단 증손으라 고쥬메크
1: 어 쥬메카스리
3: 올레 쥬메카
1: 올레 올레 쥬메카스리 저 공신하던 특가제 돈 나다 쥬연 말이
4: 올레 올레
1: 아 그대 훈 쥬알수
3: 야야
1: 쥬알수
4: 칭초 단 이불에 쥬호잔 쥬 먹고 윤회돌라 아마리 칼리로시
1: 아마 나 쥬호잔 쥬 먹고도 친구도 쓰레네.
4: 아마 아저께야, 아시오노 천이가느라, 천이가 나에게 구진다지라, 돈독다지 성도나, 땅이 쓰레고네. 나는 공산도 지금 남아게, 나 샘다 와크디 지금 마마터가. 유네달리리 칼리로이나라, 가서 탐나라, 땅을 약국가만 패스지라 요크모.
1: 아마, 중요한 말이, 아크소비가 뛰진 세컨드노? 아 약국가 룩초리고는 쇼라다, 아랑니크라 럭세나 총포중라, 저 삼모 장조제 워터신지 시대 마와나 톨레사페클라마시게 스츠고 유스 환지조 이한 동기기고노
3: 그렇죠 저 크메카라 티에 크게 세나라 하는 거 스문도 저 호탄 좋은지구느리야
1: 올레 올레 아레 쿵쿠카 데와서시 젠트리에 골풍샤모 지지 니여터티 나서 자마소한 디니네
4: 아마가 저나 치니까 나제 쿠지메라 치릉이다 동아다 니엔 간스 메크야
3: 댕거 댕거 티세노 엄마 댕거 돈득 쳐주느라 수저라 아데모 정말 요구 뭐 다튼 거 돈득 내용 수저 소비겠나 다시 메타노들 다 어쨌든 샘크르지 고드메라
1: 올라마 치스테라 수저 소비가 로레자 아초데위나 삼종 진차저위 소마 마즈 법체나 기초까지 당즈 토연가 나도야 딱까지 당즈 다른 코랑 땅에 로레자 소마치가 가트가고 모통 썼음게는 거고 아데 수지가 너무 되서 통고지 어찌 카드에 남았는데 능이야니
3: 다른 티체니 수저 소비가 나초데위 철고 랑스무 마진 즈그치게 나든 터게 바마 없어 디진터가 되면 용아 없어 땅에 됐더니 상론 저기 지나 다른 팀에서 얼굴이 쇼리 리카 소망아 사이 됐더니 나초 시근저 글람터 쇼퍼 아레와라 예체지 간 거지 오늘
4: 아레지
3: 다른 근데 총알 응외체나 나초디 총알도 아레군 코나치 말하는 거잖아 다우다 수치가 흔해체자 저뜬 저니 아레군 나면이 총알한테 막 땅 고터 담았다 토고 죽는 건데.
4: 댕그 댕그. 이런 게 시니까 되게 삼주 마스너.
3: 안 그렇소. 다른 것도 되는 말에 다 먼저물 나초디 잘마 녹디 총알아라. 이거 종절 리스크 이거 놀 강이. 아지 쇼다. 아지 멍 죽고 연고. 아 담지스 그 제상 조지리야.
4: 다 사상너.
1: 아. 잘마 녹디 총알아. 또 다 엄마의 지착이야. 아마 나 대전나 챔버스 역가.
4: 샤이 샤이.
0: 단지도 아르헨던데 스케포디가 니타 코스튬메케야
1: 다샤스
3: 다샤스
0: 다샤스 니야 다타 리즈 온도가 시토마가즈가 루메케 시토로 손노가 저스티나 소
4: 저큰걸아그지소만드그너리농도가롱어지사메라
0: 주저소비가
1: 상랑알한테스나
4: 내 公司三那个拿出来加了个利息跟那东阳他个就头，那个俺看没。真个呀，俺个呀，三龙我嘛那个。哦，来，我来。
2: 大西松哥啊，俺们多这个中央都出得来，哪能啊？电脑就当就是个介绍送的路，俺们是等的是好跟你搭档啊了，俺们是客人，请是不是？你当能他那是送的，俺们客户等是给你，公办事那家算了，没错。啊，俺们俺们家客人哦。对了。
4: 阿妈，对了，快去哪年的阿妹？哦，阿妈，阿克苏妹，阿克德焕。哦，当阿，你和你儿子你当他了，阿克苏妹，我是到芝麻庄实习的呢。我公司让你开家庭的，爹妈是当我你妈子当个端酒，四个钟头给你读。阿妈，当阿是立功阿四个钟头。
1: 哎，对了，
2: 爸，爸，爸，阿你姐。
3: 哎，你是干什么？哈哈哈哈哈哈。

0: 야드고남바글마카발하무그글럭클냠운드탕산트디릉자암직글로린제르크그디출럭찌릉그타퉁더잉똥츰더근족주일디릉글레츤딤돈즘바탕쪼므직반침로르마탕쪼므딩간크와노른초타르잡자히 따르클와담진초제츠따르클와응쪽제릉라 소누므른 친지인 디나 친남바근남진응추 로린제르크레츤들라 잡츠르탕 텐진아람드근왈라 흥냥탁바니 과든 체신의인 뜨거 디릉이나 암직레라 따제치 게습남바 흑조시비다타 레츤디 삼진남심비 냠크는 용그 탕디 가잠직근 초완더 쪼찌담바즈 용비 트라히 몬든시 탕얼 지마띠 가자 지마글레츤디 응아초 영처른질 다 데무시
1: 아르간바 남느 무후이디 냠뇽 띠르께 왕조리인 콘체과라 끼냐나 아릉그
0: Чалшсул зомби газгышнын малиба. Жавшин чарвий гом цараш тугжулжин.
1: Калан кырштоти хавин чумрбкан. Мумбрхсалви дунгымдарнян. Хешкрмелун.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 주부남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시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그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터냐버가스시
4: 슈닌 란들라 시킨이나 란시 안탁 드바 알와 찬증 자라 란시 안탁 드바 라마 담신 소문이가레 정메가스나고

0: 자시 메토코자 비와는 그게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알랑흐 단섬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Tiengu-shasim-je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Ti-chul-nyer-nyi-dang karma-sim-chin-ni, ti-chul-nyer-sim-war, sar-ngir-nyam-chuk-chashtung-sha-je-yin.
0: Sor-nyin-wa-shkil-gum-chin.
5: Tsomun woshkil longchun.
0: Sarangir nyamzhu.
2: Ditsul nyersim ni ditsul nyersim deng garma ngar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 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gchun ji. Nyi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wa zhenqi.
5: 나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炸列阵数据推送仪。
1: 싱글링계공감사 샘라 선교념자리전수교인 디글레코네 비원의츠 지키프주 시진핑키 경우나망정신키 세콜랄 기독기 빼발도주라 미시초네타 피케게 멍시인 경우나망정신 성경체나 세콜레 김시 성경타 미지기 균투 피케라 구디동교로 편도유 지대나오시 롱진키 차구이중바이기 고수노테라 시진핑키 중함시베기 삼류 주치워 랑게키 계급지린 조수체비 정중